닉네임 추억님 청하신 곡 이유미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으면서 5월 30일 토요일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려요. 찬미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은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엘리아님 청하신 곡은 이실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듣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 청하신 곡은 어노인팅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아비가일님 청하신 전은주의 소원까지 5곡 함께 듣습니다.

닉네임 아비가일님 청하셨던 곡 전은주의 소원 방금 들었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곡 어노인팅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엘리아님 신청곡 이실라의 조회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문자 4715번으로 신청하셨던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그리고 앞서 참이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까지 5곡 배송해드렸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미국 민권운동의 거목 제임스 로슨 목사는 평생 비폭력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한 건 10살 무렵 어머니가 건넨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린 시절 로슨은 자신을 검둥이라 놀리는 백인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때려서 세상이 달라졌니?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 밤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우셨고 그 뒷모습은 아들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로스는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고 그 끝은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회 변화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 인생에 심기는 씨앗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길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를 거목으로 키워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사는 법을 전하는 복된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다르게 사는 길 말해주기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인지, 세상의 기준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다르게 사는 길을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오버플로우 찬송가 메들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곽현정의 문득 방금 들었고요. 앞서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 손경민 김정희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한웅재 어머니 새벽기도, 그리고 앞서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의 기도까지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첫 곡으로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우리 안의 착한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셨겠지요? 좋은 날도 많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 착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겨보며 주말 편안한 축복송과 2시간 동행

0: 여행 해주시길 바랄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착한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착한 움직임 시작할 때라는 곡, 서방 이정기의 찬양이었고요. 조수아가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습니다.

5월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선한 움직임이 6월에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들어보셨는데 이 곡과 함께 선한 목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민들레의 찬양으로 선한 목자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하신 목자 이 곡도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요. 김명식 그리고 한정실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옷 정리 다 하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축복송 마주합니다. 평생 감사님께서 이삭 줍기 많이 해야겠어요.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빨래게다가 넉넉히 듣고 있어요. 주말 주일 이용하셔서 이렇게 집 정리하시는 분들 마음까지도 맑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창문에 창문 닫기 축복송 공식 청소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선하신 목자 김명식 한정실의 멋진 화음 듀엣곡 연주 부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선한 목자 민들레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106님께서 요즘에 정말 결혼 소식 들이 많잖아요. 지인 아들 결혼식 갈 준비로 오랜만에 꾸미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다녀오세요. 결혼식 그 축하하는 자리도 너무 좋지만 음식이 정말 좋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존영의 감사 신청합니다. 범사의 감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감사를 선택하기 신청곡을 써주셨어요. 오늘 희주일의 찬양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가끔은 좀 날이 무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고 하면은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그 범사의 감사님께서 쉬는 날마다 일해야 돼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기 신청하신 곡 저희 이삭줍기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짜증은 싹 다 덜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춤추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일하시고 계시다면 휴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찬양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존 영의 감사,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단어에 또 제가 확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강찬과 조찬미가 함께 부른 행복 선택을 이어봤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 행복 선택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5월을 보내는 마지막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감사 선택, 행복 선택, 또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 곡도 준비해봤어요. 최수연이 부르는 곡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선택하겠어요.

최수연, 최이한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줄을 선택하겠어요. 함께 보셨고요. 1부 끝곡으로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선택 시리즈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주곡도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5월 30일 토요일. 왠지 5월이 가고 나면 정말 이제는 늦봄 이거 없이 여름 확실하게 6월부터는 여름 시작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여름이 와도 러빔의 찬양 들어보셨고요. 러빔의 찬양과 함께 이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 찬양도 전해드렸어요. 조금 여유 있게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주말을 보내시는 여러분 주님과 호숫가를 거니는 그런 약간 산책의 느낌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안함과 쉼이 있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지영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탁구 복음사랑향기 잘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님 앙금 꽃케이크 만들기 등록하셨다고 시작하신다고 열심히 또 무언가를 배우시는 금손태연님께 응원해 드릴게요. 꽃 케이크라고 하셔서 꽃과 관련된 예쁜 곡 준비했습니다. 오세연 꽃말이

잔잔한 감성의 찬양들을 오늘은 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신청곡도 이삭줍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또 오세연의 꽃마리에 이어서 조유진의 구름 들어보셨어요. 김경훈님 저희 교회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이 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논 변액이 봉사를 해서 점심때 삼겹살 파티도 했답니다. 선생님 몇 분이 같이 하셨는데 질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정말 행복한 사연을 벌써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멋집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두 곡 너는 꽃이야 His Plan 찬호울의 찬양과 그리고 너는 보석 포레스트의 곡도 함께 보시죠.

0: 다시라도 갈 수 있는
1: 사람에게 다시 한번 순수함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2: 그러나 이미 졸고 쌓이 여겨 주셔서 향방 없이 자신의 수건대로 올라가 버리는 길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3: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인도한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0: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즈플랜, 너는 꽃이야, 포레스트, 너는 보석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으신 곡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리바이츠 48의 찬양이었는데요. 작은별님께서 오늘도 보석 같은 하루 만들기로 나와 약속하며 또 여러분 모두 하고자 하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바이츠 뮤직 곡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교회를 사랑합니다로 전해드렸고요. 또 신청하신 길을 만드신 주 오늘 웨이메이커의 찬양으로 끝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5317님께서 짝꿍 최인자 권사와 같이 용문 장날 가는 날이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부부 능이 칼국수 꼭 먹고 올게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능이 버섯 들어가는 건 다 건강식이어서 좋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은 프레이즈 유니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또 멋쟁이님께서 신청하신 굿송 할렐루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굿송 지미선 씨의 음성 함께 보셨고요. 신청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오늘 프레이즈 유니온 찬송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말씀드린 대로 길을 만드시는 주 원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게이더 보컬 밴드의 웨이메이커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5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정말 행복과 사랑 가득한 5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삭줍기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꾸며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셋의 나눔.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이 찬송은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는 미국의 위대한 여류 시각장애인 찬송작가인 페니 크로즈비 여사가 하워드 돈이라는 찬송 작곡가의 부탁을 받고 지은 것입니다. 하워드 돈은 찬송가 가사의 첫 구절을 오 온유하신 구세주여 나를 치지 마소서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뒷날 이 찬송은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의 부흥집회에서 생키가 자주 불러 더 유명해졌고 특히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처음 지녔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부르면서 신앙을 회복하기에 좋은 찬송.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말이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말보다 이상한 약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흡연 경험보다 살 빼는 약, 집중력 약, 잠 안 오는 약 등등 그냥 비의료 목적으로 약물을 접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공부에 쫓기고 경쟁에 지치고 불안과 부담에 짓눌린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잠을 줄이고 카페인으로 버티고 예쁜 외모로 자존감을 인정받으려는 안쓰러운 몸부림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꼭 필요한 건요, 넌 존재 자체로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다정히 말해주는 사랑이 아닐까요?

네, 오세연의 꽃말이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넌 존재 자체,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꼭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흉내내면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달려와 주시고 다다다다다다 달려오신 멋진 여자님처럼 점심 먹고 달려왔대요. 아, 기분 좋은데요. 이 다다다다다 다섯 글자가. 자, 여러분도 달려와 주세요. 강성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심플리포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 속에 여러분은 출첵 플리즈.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아이고 참 좋다. 순이님이 식사하다 출첵해 주셨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다가 식중 출첵 너무 좋아 너무. 장군님은 며칠 전 탁구 시합하고 응원 열심히 해서 몸이 찌뿌둥해서 사우나 갔다가 예, 돼지국밥 그냥 호사를 누리시네. 호사를 이 정도면 호사죠. 사우나 돼지국밥. 근데 돼지국밥 먹으면 또 땀 흘리지 않나요? 사우나에서 땀구멍 열렸다 또 뜨거움. 이거 반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솔향님, 성경필사 전시에 다녀가셨나요? 후기 좀 올려주셔도 너무 좋죠. 네네, 후기 올려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 많이 또 한참 많이 오시다가 좀 뜸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일 주일에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좋고 아니면 큰 교회도 부서별로 우리 한번 갑시다. 누군가가는 이렇게 격려하고 으쌰으쌰 해야 오거든요. 여러분 평생의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여러분의 큰 믿음의 기억이 될 텐데 어쩌면 진짜 그걸 그런 경험을 하려고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줘도 못 사는 건데 꼭 예, 무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미리 예약만 하시면 되니까 주일날은요. 20명 이상씩 가능하고 평일엔 여러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각자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진진맘님도 예, 다녀가셨죠? 네. 주차 다 됩니다. 주차 되는데 그게 이제 주차 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아가파 워십이에요.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은혜 아니면.

네, 토요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6월이 돼, 야 정말 빠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0대까지는 킬로미터로 가고 50대부터는 1.6배 빠른 마일로 간다고. 예, 그러니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 한번 보내진 인생, 네,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바보 생각 밴드 당당한 그때 캠퍼스 50이었죠. 세이머들이 에이맨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리니 보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은 하덕규의 가시나무 준비됐고요. 2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me, me.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소리엘의 찬양으로 5월 30일 토요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창문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지혜의 사랑은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네 곡을 쭉 이어봤습니다. 이 곡 나가는 동안 여러분 달려와 주셔서 네, 여러분의 사연 또 여러분의 일상 오늘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쭉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집안 대청소하시면서 코스모스님 빵빵하게 먹어야지. 네, 잘 드셔야 또 청소도 힘있게 하죠. 네. 노트 한 권을 사서 기적 노트를 만들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기적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야 좋다. 노트 제목이 기적을 관리하자. 오, 뭐 어찌신데요 여러분. 뭐 좋은 건 따라하면 되거든요. 예, 예수님 따라쟁이잖아요. 좋은 예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 이거 따라쟁이 좋다. 기적 노트 이런 거 한번 써보시죠. 네, 감사 노트는 많았는데 기적 노트도 좋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네요, 그죠? 7232번님, 아버님 댁에 가면서 듣고 있다고. 예. 남편분이 양종국 집사님이시군요. 예. 양종국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찬양에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며. 옆에다 두고 방송으로 한번 매기시는군요. 예. 그래도 아멘입니다. 네. 남편분들 더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시길. 또 세상 일 쉽지 않은데 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 네. 송명이와 친구들입니다. 나 소녀.

이거 같대?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나의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운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한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운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빌러 그 빛에 살게 해. 나를 불러 손잡게 해. 저는 이 그 빛에 살게 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남조 시인의 그 시에다가 송창식 씨가 곡을 붙였죠. 네. 그래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서 네가 있어서 힘이 나고 당신을 만나고 내가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며 네가 있음에, 그대 있음에 내가 손잡게 하라고,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우린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경험이 있기에 더욱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작은 빛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송창식의 김남조 작사의 네, 그대 있음에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0: 이곡어 때오늘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 김명식 서재화였죠. 사랑하며 한 곡 더 이어갔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주일에 꼭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Joy for You 방송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또 듣도록 권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헤리티지의 GOD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외치고 고백하죠. 이 찬양 들으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뜻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주는 히브리어로 에도나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다. 창세기 15장 26절에서 그는 여호와 라파이시며 그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뜻한다. 창세기 22장 13, 14절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이시며 그가 우리의 공급자 되는 주님이심을 뜻한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시며 그가 우리의 평화의 주님이심을 뜻한다.

추위를 차오네 heat on top. That's right 오시네 그를 막을 수 없다 멈추지 않으시네 내 추는 너무 강해 He's the boss 결국엔 모두 능가해 모든 것 위해 추는 가장 높으시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0: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이상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언제나 해를 바라보는 그 꽃. 노란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는 참 강한 꽃이죠. 도로 옆이든 들판이든 어떤 척박한 땅에도 씨앗 하나만 떨어지면 어디서든 꿋꿋하게 피어나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달콤한 해바라기 씨앗과 깊은 향의 기름을 얻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고요. 물이 잘 빠지고 영양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해바라기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나의 마음 밭은 지금 어떤 땅일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곳, 옥토일까 하고요. 우리 모두 마음밭을 기름지게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첫 곡은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가운데 도미네 예수 크리스테입니다. 제목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는 간절한 부름으로 시작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두려움과 슬픔 앞에 선 인간의 마음이 깊은 탄식이 되어 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바르첼로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베이스 줄리안 콘스탄티노프의 목소리로 함께 듣습니다.

0: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가운데 도미네 예수 크리스테,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바르첼로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베이스 줄리안 콘스탄티노프의 연주였고요. 서경환 편곡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스페인어 버전, 꾸안 그란데 SL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예배 인도자 마르코 바리엔토스, 싱어송라이터이자 목회자인 마르코스 비달, 라틴 CCM 찬양사역자 마르코스 윗의 트리오 찬양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사라 하트의 할렐루야 이즈 아워송입니다. 긴 밤이 지나 다시 아침이 찾아오듯 우리 삶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다고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래는 다시 할렐루야가 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라운트리오의 연주까지 세 곡 들어보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스페인어고 꾸안 그랜다 에셀 마르코 바리엔토스, 마르코스 비달, 마르코스 위세 트리오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사라 하트의 할렐루야 이즈 아워 송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라운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롭게 걷는 사람은 주께서 붙드시지만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37편 30절에서 34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37편 30절과 31절을 가사로 만든 안톤 브루크너의 라틴어 성가곡 오스 유스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리라 였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졸로툴은 성 우르스루스 대성당 소년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조효성 곡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소프라노 강인선의 목소리에 이어 국제 윙윙스쿨 곡 내 마음의 한자리 다이브 인투 워십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사형제 맘님이 보내주신 지선의 감사 들려드리고요. 장지영님이 보내주신 곡 내가 어둠 속에서 유턴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앞에서 해바라기 얘기 나눴는데요. 해바라기는 다 자란 후에는 더 이상 해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꽃이 완전히 피고 나면 그냥 동쪽을 바라본 채 멈춰 있어요. 더 이상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충분히 햇빛을 머금었으니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런 해바라기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처음엔 간절히 찾고 뜨겁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움직임을 멈춰버리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이 내일도 모레도 기꺼이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씨앗 같은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하나님의 전신갑주,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를 만날 시간.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 실제로 있다면은 너도나도 갖고 싶어서 막 구하러 다닐 것 같은데 진짜 탐나죠. 네.
1: 네. 저는 그 하나님 이 주신 그 전신갑주 여섯 가지 중에 이게 제일 탐나요. 왜냐면 뭐 신으면 편안하니까 말 다 했죠.
2: 맞아요. 이제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군대 다녀오신 정훈 씨는 더 잘 알고 있어요.
1: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3: 네.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이 저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군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본다면, 이 행군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게, 맞아. 솔직히 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4: 네. 그래서 칠하고 닦고 조이고 이 군화를요.
0: 네,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4: 네, 네, 저도 군화를 한번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닦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중요한 군화기 때문인데, 전쟁터에서 평안이라는 게 조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진짜. 평안의 신발,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5: 궁금해요?
4: 네.
5: 10원.
1: 아, 굉장히 싸네요.
4: 싸네요.
1: 500원도 한참 되는데. 네.
5: 근데 사실은, 또 군대 얘기지만, 사격장에 가면 얼마나 살벌해요.
6: 그쵸.
5: 기억도 많이 하고. 근데 사격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와 평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6: 우리가 싸우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진짜 세상의 전쟁이면은 뭔가 평안이 뭐가 될까. 그런데 그 지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라고 그랬거든요. 좀 이따 설교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5: 기대하시라. 네.
7: 저는 뭐 여러분 인생 긴 길 가시잖아요. 오늘 신 아주 중요한 신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신발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평안

0: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과연 어떤 무기로 신으라는 건지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그 패션의 완성은 신발입니다.
2: 저 얼굴인 줄 알았어요.
1: 감사해요. 네. 지금 어떤 디자인, 어떤 기능의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지금 로마 병사가 신고 있는 이 전투용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리가라는 것인데요. 칼리가. 이 칼리가는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만든 두툼한 샌들, 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찾아보니까 평균 2cm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신발을 신으면 2cm가 넘었기 때문에 바닥이 돌에 베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못에도 찔리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신에는요, 이게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끈을 탁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탁 이렇게 종아리까지 위에서 올려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어떡하나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럴 때는 짐승의 털이 있는 가죽 같은 것들을 앞에 놓거나 솜을 넣어서 따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이 신발 칼리가는 딱 신는 것은 멋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위해 어디로 이동하는 것, 이동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동과 미션 수행이라는 개념이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들도 신을 신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병사 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 결과 또 우리 사이도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평안이 전해지는 것, 복음의 힘이 전해지는 것,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 그렇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평안에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죄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신을 신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발에, 신발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닥을 걸어가죠. 그러면 그 바닥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의 종류에 따라서 흔적이 남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잘못된 신을 신은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준 더럽고 칼날 달린 신을 신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잘못된 신을 신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평화의 신을 신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0: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어떤 발자국이 남았는지를 보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복음이 주는 평안,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 나도 주님을 믿고 싶어 라고 고백되는 일, 그런 일들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멋진 신발을 신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옷 잘 차려입고 또 신발을 고릅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걸어갈 때 그곳에 복음의 발자국 있게 하시고 평화의 발자국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우리가 간단히 이제 평안의 신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또는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보면은 예비 준비라고 돼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뭘 신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것 에토이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그 단어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의미가 준비되어 있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제 이름의 마지막 자랑도 연결이 있어요. 제 민자가 민첩함이거든요. 이게 민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된, 견고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미 우리 뭐 그 고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칼리가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 사람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뭐 신발 뭐 그리 중요해, 호신경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신발을 가장 많이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신발인 거예요. 로마도 무지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전투를 잘해요. 전투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칼리가라고 하는 그 신발이에요. 그 신발은 왜 그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발은요, 이동을 안전하게 하고 용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읍스 미끄러졌네, 그게 아니에요.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탈기 올라갈 때 안 미끄러지고 거기다 뭘 굉장히 아주 해가 되는 것을 깔아놨을 때도 그것에서 다치지 말아야 되고, 그 때문에 신발은요, 전쟁터에서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뭐 그까이 것 아니에요. 신발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에토이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예비된 것,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의 신발 그러면 굉장히 친숙한 우리가 아는 다른 개념들 이해하고 있는 걸 여기에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C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도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딱 읽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온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단단하고 그 다음에 민첩하고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핵심 뭐가 있습니까? 바로 평안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평안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평안이란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 그 다음에 수평적인 다른 이들 간에 가장 극과 극의 평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이라는 극과 극의 평안을 갖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평안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나오는 것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객관적인 그

0: 평안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수평적인 평안에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것을 갖다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걸 해결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때, 그 하나님과의 평강, 평안이라는 걸 의심을 들 때 옆에서 BGM이 들어와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바로 누가 넣습니까? 마귀가 넣는 거예요.
1: 아, 그 BGM.
0: 그러니까 BGM을 갖다가 넣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수평적 평안이 가능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선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만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지금 보면 온갖 세상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다 갈라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저는 이 속에서 우리 또한 뭔가 이념 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갈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불화가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오고 화해를 조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직적인 평안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평적인 평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근거와 순서를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죠. 수직, 수평, 우리의 역할.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로마 군사가 신었던 그 칼리가 신발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로 생각하시면서 미끄러지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다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됨을 통해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그런 신발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온전하게 각자 개인에게 가장 걸맞는 그러한 완벽한 신발을 만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고 날마다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이래서 세 번째 설교하면 안 돼요. 박 목사님 다 해버리셨어. 힘은 허리에서 나오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힘은 또 발에서 그 튼튼하게 버텨주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하는 검도에서 격언이 있어요. 맨 처음에 초보자들은 칼을 축구를 치는데 팔로 친다, 손으로 친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도 손으로 치죠.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야, 손으로 치는 게 아니야, 발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 발로 치는 것이다. 발로 치는 것이 아니다, 허리로 치는 것이다. 이게 격언, 검도의 격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굳게 그리고 기민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서 있어야 자신의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게 발이죠. 발은 검도뿐만 아니라 모든 무술에서 중요해요. 발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터에서 발은 뭐 목숨과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은 그렇게 보호해야만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준비한 것, 박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단어가 사실은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 어근으로 등장하는

0: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런 형태의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뭐 등등등등 막 연구를 하다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용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연기라고 하는 것에서 용례를 찾은 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야, 이거는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박 목사님도 해석 말씀하셨어요. 굳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단단히 붙잡아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투 전에 단단히 붙잡아매야 할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표현할 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평안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사실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평화라고도 번역하고요. 평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얘기처럼 사격장에서 그 살벌한 데서 그냥 막 흥분하거나 뭐 이러면 목표를 절대로 맞추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검도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문관이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겁을 하고 움직인다든지 뭐 요동한다든지 그럼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도 또 다른 용어가 평정심이에요. 앞에 있는 상대방조차 없는 것처럼 완전히 깔아진 평안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상대방의 그 평정심을 깨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 방 거꾸로 전쟁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평정심을 깨는 거예요. 근데 평안 평정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바로 난 이거 어쩔 수 없어. 박 목사님 앞에서 말했으니까.
1: 죄송합니다.
0: 아니요. 너무 고와서 저는 이렇게 주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한 게 바로 내가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요동할까요? 왜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막 뒤흔들리고 뒤집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내 마음, 주께서 주신 평안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평안, 평정심을 되찾게 될 때 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마귀의 약점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검도하세요. 두 번째는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있죠. 평화의 복음.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비결,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마귀는 이기는 방법이 분열시키고 쪼개고 흩어놓는 거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평화케 하는 거죠. 평화함으로 이겨내는

0: 마귀는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거지만 십자가의 방법은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마귀의 방법은 분열시키고 쪼개서 흩어놓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하늘로 묶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방법. 세상 방법대로 싸우면 그건 마귀에게 사실은 정작 지는 거죠. 마귀의 방법대로 싸우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십자가의 군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당신이 죽어서 세상을 살리신 방법. 이게 평화의 복음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불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군지 오른뺨 뺨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등등등등등. 사도바울로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흔히들 말하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영적 진리인 것 같아요. 죽어 사는 것다. 역설적 진리. 평화의 복음이 사단과 악마 싸워서 이기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 없이 전쟁터를 막 뛰어다니는 것과 같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버뜩 났는데요. 평안의 신발이 이렇게 중요한데 대체 우리는 뭐 신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금 뭐 나이키인지 젤인지 뭔지 뭘 아무튼 사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어떤 종류인지 목사님 진짜 평화의 신발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끔 평화의 신발 말고 공격형 신발 신고 저건 내가 그냥 걷어차고 싶다. 그럴 때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차봐요, 그러면.
2: 차 될까요?
0: 차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성숙하게 되는 거고.
2: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저기 서정우 목사님 제일 먼저 대답해 주세요.
0: 결국 이 신발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 몰고 가다가 보면 그냥 급하게 끼어들거나 뭐 그런 경우 들면 정말 창문 열고 목사지만 욕을 좀 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실은 천천히 내 길 가고 있는데 방해했다고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젊은 친구가 앞에서 그냥 막 질로 방해하고 그럴 때는 죽도 들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내 차에는 죽도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러나 결국 내가 발로 팍 저질렀을 때 그 뒤에 오는 후회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차라리 한번 차 안 끊어보는 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평안의 복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봅니다.
3: 근데 우리 그 유전 선사님 카페 하시잖아요.
2: 네.
3: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티백이 뜨거운 물에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2: 티백이 뜨거운 물에
3: 티백. 그리고 네. 티를 넣어가지고 네네. 백을 갖다 풀풀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네. 알 수 있습니까?
2: 해보니까 알죠.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내 신발이 뭔지는 그걸 가지고 신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면은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항상 보면 실패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신발을 신었는가는 결국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배우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내 신발을 결국은 내 거에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기서 그것이 예비된 준비된 민첩하게 된 단단하게 된 그걸로 신을 신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목적하고 결과를 좀 보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장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그냥 장교가 아니고 청와대 경비소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신는 군화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을 위해서 신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나갈 때 날라라 나가는 그렇죠, 네. 그냥 평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그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행사가 있는데 군화를 신고 간다든지 큰일 나죠. 그 운동화를 신고 간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전투할 때는 또 전투를 위해서 신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그 준비한 평안의 신발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는 개념과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지?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지? 나는 왜 거기 가고 싶지? 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신을 신고 있는지가 사실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결과인데 아까도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렸는데 신발은 신으면 반드시 이렇게 자국이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좀 딱딱하면은 물이 묻으면 자국이 나게 되고 부드러운 데는 발자국이 나게 돼 있죠. 내가 안 좋은 신발을 신었으면은 내 인생에 반드시
2: 안 좋은
1: 곳이 있어요. 내가 찌르는 신발을 신었으면 그 내 걸어온 길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어온 길에는 어려웠지만 따뜻한 발자국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신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걸었던 길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아멘.
4: 약간 이렇게 찔림도 있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잘못하다간 엄한 신발 신고 걸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근데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평안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5: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6: 평안의 신발을 신기 위한 평소와 다른 신발 착용법에 관한 질문 타임. 먼저 서정호 목사님. 예. 평안의 신발을 신으려면 수평, 수직 모두 평안해야 된다. 왜요? 왜? 어째서 하나님하고만 화목하면 안 되고 굳이 이 사람들과도 화평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냥 혼자 조용히 굳게 신앙 지키면서 아무 탈도 없고 뭐 그러면 사탄의 공격도 없겠고 좀 더 쉽지
5: 없을까?
6: 않을까요?
7: 혼자 조용히 딴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살면 사탄의 공격이 없을까?
6: 조금 봤더라도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7: 더 어려울 것 같은데
6: 그런가요?
7: 왜냐하면 그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 그 기록들 보면 세속화된 세상을 피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막 항법판으로 가서 수년씩 혹은 평생씩 살았던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마귀 사탄은 엄청나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평안하면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편리하게 그냥 하나님과 나와는 평안의 관계, 이웃과는 평화의 관계. 이 평화라는 우리 한글 단어 자체가 관계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똑같은 실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롭지 못하면서 하나님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혼자 나 신앙생활 속 편하잖아요. 미운 놈 다 떼버리고 나 혼자 살면 제일 평안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있죠.

0: 헬퍼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냐? 함께 있기를 노력해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느냐? 혼자 있기를 훈련해라. 왜냐하면 홀로만 있는 사람은 자기 독단에 빠지고 함께 있기만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됩니다.
1: 그래요. 함께 가야 한다.
2: 그럼 이 박성현 목사님,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저희가 신을 신고 설 때 전쟁터에서도 이 평안이 온다는 거를 언제 경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신을 신게 되었을 때 저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3: 사실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될 게 신이 신겨졌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우리 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게 예비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제 삶에 연결해 본다면은 이미 우리 좀 소목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묵상과 명상과 뭐 호흡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경험한다. 그래서 peace. 근데 그래가지고 피스가 와요?
0: 저는 근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4: 그러니까
0: 근데
3: 근데 지금 그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하나님과 평강해야지 평안해야지 with God 그때만이 from God의 평안을 주신다는 게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평강 자체 초점을 맞춰가진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전 늘 그래서 제가 저의 삶하고 연결해 봤을 때, 이제 제가 CC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펀드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금을 하고 다니는데, 맨 처음에 저는 사실은 그게 제 삶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 성격상으로. 근데,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좌절도 겪었어요. 근데 좌절을 겪었을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기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한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너 기도 더 해. 그래서 안 해주셨다라는 색으로 계속 나랑의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자책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나누면서 너도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펀드레이징을 하죠. 재정을 모금하는데 지금은 많이 평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 요새는 그냥 같이 나누는데 제가 평안하게 전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스스로 경험하게 됐던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드디어 제가 신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그게 신겨진 건 줄 알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0: 아멘.
5: 아 정말.
1: 이번에는 권우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저절로 가지나요?
5: 어렵네요. 복음에서 오는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시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칼 달린 신발 신고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케이트 신발 아시죠? 아. 그거를 사람들이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야 반갑다 이게 너무 잔혹한 영화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너 엄마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잔소리 그만해요. 야, 너는 그렇게 사냐, 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0: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다 같이 칼날을 접고 따뜻한 신을 신을 수 있다. 복음이 주는 그 따뜻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싸움 많이 하고 좀 긴장되는 데 가서 이렇게 푼수 역할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얻었던 그 진짜 평화와 감사를 전해요. 그래서 좀 칼날 달린 사람들이 무섭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칼날에 달린 신발을 신고 찌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두개 신고 와서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데로 가서 좀 무섭지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발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청년인데, 소액 주식 투자를 해요. 그리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모가 부자예요. 제가 가진 돈이 있어요. 이러면서 좀돈 벌어야지. 또한 번은 뭘막 클릭하고 있어요. 얘도 뭐 하고 있냐. 이거 클릭하면은 적립금이 100원, 200원 올라가고 나중에 이런 걸로 2,000원, 3,000원씩 해서 라면으로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너무 많은 못과 너무 많은 돌들이 있어서 젊은 애들이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편안한 줄 알아요? 고독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냄새 난다고 안 찾아오고, 나가면 허리 굽었다고 안 쳐다보니까. 신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너무 발바닥이 아프면 어머님이 신발을 신겨주셨어. 신고 걸어봐. 그냥 뿅뿅뿅 하기도 하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셨어요. 복음이 주는 평안. 괜찮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평안하게 걸어보자. 돌도 못도 있지만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멘.
1: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굳게 서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곳, 그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도와주는 복음의 신발까지 오늘 챙겨봤고요. 하나님이 주신 6가지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모두 해봤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어떤 사탄 마귀 공격도 괜찮으실 것 같으시죠?
2: 네.
1: 안전무장, 안심이 좀 되시나요? 네.
3: 지난주부터 계속 대답이 네.
2: 네. 정말 완전무장 하고 싶은데,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될 거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좀더 강화하고 싶은 무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더 무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싶으신 그런 무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게 갑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령의 검하고 말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느냐 안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좀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서 다내 땡땡, 유 땡땡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거기 많은 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만큼 말씀을 보면서 지탱하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래야 될 시대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6가지 플러스 성령께서 써주신 말씀, 말씀의 검, 말씀 꼭 하나 하고 싶습니다.
1: 올 땡땡을 보시면 됩니다.
0: 올
1: 올
3: 땡땡. 땡땡을 해야 돼, 올
1: 네, 올
3: 보안.
4: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성령의 검 또는 말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저도 그게 떠올랐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것들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이걸 갖다가 좋은 예화가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게 꼭 그렇진 않지만 여기에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DIY 키트를 보내주세요.
5: DIY 키트.
4: 그러니까 do it yourself. 네가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딱 열어보면은, 거기 보면 DIY 키트에 보면은 별게 다 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사모까지. 근데 중요한

0: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해요. 나중에 나사 남았잖아요. 그럼 어디 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여섯 가지 피스가 딱 딜리버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여섯 가지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섯 개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빼면은
1: 안 된다.
0: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닙니다. 여섯 개를 우리가 가지고 온전하게 매일매일 이것을 갖다 점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DIY 와. 키트를 얘기해 봅니다.
2: 서목쌤은 제가 압니다. 죽도.
3: 검. 성형이 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면서 회화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로마 병정의 비유로서는 전혀 비유할 수 없는 게 하나 나와요, 맨 뒤에. 기도.
1: 기도.
3: 기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포병 통신이었거든요. 통신병이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었다.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놓고 뭐 검을 가졌어도 진짜 파워풀한 거는 뭐예요? 통신병이요. 한 100km 떨어져 있는 저 본부대에다가 좌표 점만 딱 불러주면 엄청난 폭탄이 거기 와갖고 뭐 사단 병력도 그냥 다 쳐부수거든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무전기 무전기 기도,
4: 기도.
3: 무전기 이거 기도. 이거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정말 강력한 그렇게 되면
0: 전신갑주가 일곱 개가 되니까 온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 최신무기네요, 최신무기.
4: 네.
5: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코로나 시대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헤쳐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며 마칠 텐데요. 코로나 시대 전신갑주 평안의 신발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2: 나도 신고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신발입니다.
0: 저는 인생 마라톤 최고의 신발이다.
3: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신발이고 나와 너를 위하여 존재해야 할 관계에서 관계의 열매로 맺어지는 신발 관계라고.
5: 네. 자, 우리 올 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봐주시면서 저는 이제부터 신발 가게 아가씨가 돼야겠다. 여러분 신발 사세요. 무료예요, 무료.
1: 이야. 네. 저는 평안의 신발도 신어야 보배다. 우와. 왜냐면 저희가 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 좋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신어야 그게 살아나는 거니까 빛을 발하는 거니까요.
4: 네. 와.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좋다.
6: 저는 신발 가게 손님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신발이라서 사러 가겠습니다.
5: 잘 내주세요.
4: 네. 네. 네. 네.
5: 자, 평안의 신발까지 완장하고 나니까 정말 든든한 영적 군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끝인사 담대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1: 어떤 험난한 길도 평안하게 굳게 서서
5: 하나 되는 시간 올보원.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라.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라벤더는 중세 수도사들이 즐겨 키우던 식물이었다고요. 씻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는 라벤더. 의외로 돌이 많고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건조한 모래땅, 돌이 많은 거친 땅에서 은은한 향기를 피워내죠. 그래서일까요?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것일수록 꽃도 향기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슬픔과 고통을 견뎌낸 사람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가장 정결하고 깊은 신앙의 향기를 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한 주 보내셨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묵은 먼지 비워내고 향기로운 쉼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힘든 한 주 쉬어가는 시간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향기 안 내도 되니까 내 삶은 좀 편안하고 순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바라시는 이렇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그릇의 크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연단하시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커지는 과정인가 보다. 난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주님에게 그렇게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겨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 이래서 그랬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곡 큰 상처가 큰 별이 될 거야 이해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생방송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백곰님 오셨어요. 걱정되는데요. 뉴스에 당양로 끝나고 또 방송에 안주하는 여행자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근데 저도 사실 하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이거를 4시간 동안 바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녹음도 그 전에 해야 돼서 이걸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안 먹던 영양제를 제가 요즘 먹기 시작해서 그런지 힘이 펄펄 납니다, 지금. 예, 전혀 지치지 않고요. 재미있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조차도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출근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역시. 체력이 받쳐주니까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듣고 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하신 히어라이고 세목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는데 이 곡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영어 찬양이니까 잠깐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나아갑니다. 멀리 멀리 나아갑니다.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거고요. 나의 죄와 수치로부터 벗어날 겁니다. 난 새로워졌고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나는 이 노래를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난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0: free.
1: 제목 Here I Go. 예,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또 좋습니다. 라니님, 오늘은 미리 생방이라 출석하러 왔고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신청합니다. 주말도 주일도 은혜의 날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병희님,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그래서 더 분주하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 자신은 챙기지 못했다면 오늘과 내일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를 위한 시간들로 보내고 5월을 마무리하자고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070 이번님의 신청곡 완전한 사랑 함께 했어요.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주말에 방송을 듣다니 제겐 주말 방송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생방이라니요. 드림트리님 예 생방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폴라리스님 힘든 한 주였어요. 이제 거의 나와서 견딜만 합니다. 아니 어디 아프셨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 폴라리스님이 직접 아프다고 하신 게 최근에 없었는데 감기 몸살이신 건가? 아유 나았다니 다행인데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함께 2시간 진한 예수의 향기 나는 당향로에서 취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별님 사전투표 마치고 충남 서천에 춘장대라는 아름다운 항구에 있어요. 낚싯배들이 즐비하게 떠있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맛있는 회도 먹고요. 기분 좋은 주말. 김석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야, 또 밤의 그 느낌 막 해질녘의 그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춘장대에 계시는군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드님과 장은별님께 띄워드립니다. 아드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석균이에요.

오늘 예쁜 이모로 수고하신 수평기님, 서율이라고 전도하는 쌤 따님인가 봐요. 28개월 됐다는데, 28개월 너무 예쁠 때, 너무 예쁠 때. 이제 말막 하고, 아니, 아니 시작하고, 싫어, 싫어 시작하는, 좀 이른가? 3살 정도 되면 그러지 않나요? 싫어, 싫어, 아니, 아니. 계곡에서 놀아주면서, 예, 딸에게 손주 낳으려면 일찍 계획해서 낳으라 그러셨대요. 이제 체력이 필요하니까 아이들 돌보려면 예쁜 이모라면서 저만 따라다닙니다. 피곤하지만 또 찬양으로 충전합니다 하시면서 수피한기님 신청하신 곡 보혈 찬송 메들레이 브레이브소 앨범에서 김소중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일락님 반갑습니다. 새싹 표시가 있네요. 저희는 새로 오신 분은 옆에 예쁜 새싹이 피거든요. 반갑고요. 당향로로 잘 오셨어요. 세라별님은 퇴근하면서 함께합니다. 오늘 생방이라 하셨던 거 기억하고 차에서부터 당향로 틀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아타카님은 오늘 어머님 팔순 생신이어서 어제 시댁 가족분들과 여행 왔습니다. 어제는 바다를 배경 삼아 듣고요. 오늘은 해안가 드라이브 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너무 좋으시겠다. 올라가는 길 많이 막히겠죠? 막혀도 함께하니 조금 견딜만 하실 겁니다. 막히는 길 당향로 벗삼아서 잘 이동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시고요. 그래서 아타카님 그리고 어머님 팔순 축하드리는 의미로 찬송가 준비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키리님의 신청곡 주님의 바다 아름다운 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타카님이 어머님이요 아타카가 누군데 하시는 그러죠. 아이디로 부르니까 아타카가 누군데 당연히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363번님이 주말에 만나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주말은 자율학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찬양 듣는 바람도 하늘하늘 함께 저녁 식사 준비해 봅니다. 오늘 저녁은 어떤 반찬일까요? 2363번님 그 여러분의 그 식사 반찬과 식사 준비에 오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보는 재미도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특별식이 올라오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이 뭐 떡볶이 이런 거 올리시면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확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미드커피님도 오셨어요. 반갑고요. 1058번님 목요일에 있었던 사연 보냅니다. 인터넷 TV 앱과 폰의 CBS 레인보우 앱이 동시에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앱이 열리지 않아서 남편 폰으로 하니까 열려서 내 폰이 최신 폰이 아니라서 그런가? 폰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되려나 해서 걱정하며 잠들었는데 눈 뜨자마자 앱을 확인하니까 역시나 안 되는 겁니다. 삭제하고 다시 깔아도 안 되고 정말 신경이 곤두섰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얼마나 조이포유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 있죠.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 방송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업데이트로 들을 수 있게 해준 남편한테 감사해요 하고 껴안아줬어요. 오늘 저녁 메뉴 열무 비빔국수 준비하면서 남편과 성취하고 있습니다. 1058번님, 어휴, 남편분 너무 고맙다.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인에게 이 방송을 못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지 그걸 알아서 눈 뜨자마자 해주신 거예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원래 곁에 계속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잠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아 이게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앱이 이렇게 먹통된 건 아니겠죠? 아 목요일부터 진짜 애쓰셨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앱 때문에 모두들 좀 애간장을 태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먹통이 된다면 업데이트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앱을 지웠다 다시 까시면 예 정상으로 잘 작동이 될 겁니다.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술국의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열심히 보다 좋은 방송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58번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들어주세요.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함께 불렀고요. 105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들 저녁 밥 챙겨 먹임에 듣고 있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 좋고요. 집안일 하면서 항상 틀어두는데 어제 8시에도 나오셔서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도 목소리

예,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는 아, 당영도 가족들은 참 좋은 것 같다. 사람들이 의리가 있다. 의리만 있나요?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죠. 고맙습니다. 성민님. 딸기님,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CBS 조이포의 먹통으로 딸에게 부탁을 했더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지우고 다시 까는 게 방법이긴 한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된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딸기님도 계시고 저희 아이디 중에 딸기소녀님도 계세요. 반갑고요. 1부 끝곡은 행복 한이가 부릅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봬요.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 앨범에서 들었고요. 송미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이에요. 떡볶이 만드시는군요. 백곰님. 와, 그 사이에 이제 떡볶이를. 오늘은 떡볶이 좋은데요. 동서분은 예, 계속 잘 회복하고 계신 거죠. 키다리 권사님, 내일 주일 점심에 교회에서 도토리 묵사발. 야, 오늘 메뉴들 왜 이렇게 다 좋지? 교회 어디예요? 도토리 묵사발을 대접하려고 교회 주방에 가서 묵 쓰고 예, 방금 귀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김장 김치 곱게 썰고 오이랑 김가루 참기름 한 방울 툭. 이거 사연 소개하기가 힘든데요. 침이 고여서.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시원하게 말아서 전 교인 대접할 예정입니다. 감사하고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어서 또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키다리 권사님이 내일 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시원하고 맛있는 도토리 묵사발에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와 은혜로 만드신 묵사발이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폴라리스님, 박진희 일상 신청하신 곡 준비해놨고요. 신감사님, 아, 폰이 이상한 줄 알았다고 나중에서야 예, 설치해서 다시 이제 깔았더니 됐다고. 오늘은 다시 가입돼서요. 다시 새내기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신감사님. 박진희입니다. 일상.

2098번님이 신청하신 친구야 오늘은 권은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위드커피님 진짜 같이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아름다운 세상 아버지여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9436번님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화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 경우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화면이 여러 개 지금 휴대폰 화면에 여러 개 화면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이전에 띄웠던가 아니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열어서 잠깐 이렇게 위로 화면 손가락을 조금 올리면 제가 이제까지 오늘 봤던 화면들이 다 동시에 뜨거든요. 그런 현상 같아요. 이럴 때는 이게 또 이제 다른 화면을 띄울 때 작동이 느려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 올려서 지우셔야 돼요. 혹시 모르신다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걸 이렇게 화면을 대고 손가락을 싹 올리면

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이렇게 딱 올리면 이제까지 제가 오늘 봤던 화면들이 싹 다 올라와요. 그럴 때는 다 지워줘야 돼요. 예, 이거는 아마 지금 레인보우 앱이 작동되지 않는 거는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하시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중요해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셔야 아 이런 게 좀 고칠 점이구나 아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조약돌 사랑님 노지 들깻잎 따와서 깻잎나물 만들고 계시대요. 깻잎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홍삼명주님은 초등학교 숲길도 걷고 일도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잠깐 쉬었는데 아 다시 나가야겠다. 초등학교 숲길 다시 걸어야겠다 생각하신대요. 당향로 들으면서 에덴동산에 있는 듯한 즐거움 만끽하려고요. 아 그렇겠는데요. 초등학교 숲길이라 너무 낭만적입니다. 사랑하오님 맞아요. 저 오늘 당직입니다. 타이니 에코 Like a Rain 신청하신 곡이에요.

타이니 에코 라이크 레인이었습니다. 에레피님 제 휴대폰 몇 번이고 삭제하고 깔아도 아직도 안 돼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예전 휴대폰으로 아 이전 걸로 듣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당양로 시간 사수하는 중이에요. 이 감동 어떻게 에레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삭제하고 깔아도 안 돼요. 이거 왜 그러지? 아, 참. 뿌꾸레미님, 꿀물 씨와 남한산성 트레킹 후 참새 방앗간 가서 커피에 스콘 올리브 큐브 쉼. 올리브 큐브? 올리브 큐브? 뭐지? 예. 쉼을 했습니다. 우리 집 고삼이가 학원 갔다 돌아왔다기에 1주년 통큰 세일을 하는 동네 마트 가서 장을 잔뜩 봐와서 특식으로 육회를 해줬어요. 요즘 유행한다는 육회 불닭 냉면. 와, 고삼이 영양 보충 되었겠죠. 아유, 대담하다요. 육회 불닭 냉면은 무슨 맛일까요? 많이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 해소 됐겠어요. 보게 근원님, 적으신 거는 제가 잘 체크해 놓고 저희 담당자에게 이렇다는데 예약 시간에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플이 안 뜬다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한번 휴대폰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 그 기술상의 문제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재영님이 신청하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듣고요. 예, 축하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사연 올리셨었어요. 이쁜이님께서 오늘이 아버님 생신이라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주가주시는 축복, 주가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빈들의 마른풀같이라고 하셔서 축하곡으로 준비해놨고요. 멋진 여자님, 옆집 처자인 혜성이가 시집을 갑니다. 담장을 경계선으로 살길 40여 년, 혼주는 나보다 두어 살 아래, 나를 부르는 호칭이 형님, 언니, 목사님,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오래전 천국 간 내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그녀, 성당에 다니죠. 오늘 시집 간다는 처자는 혼주의 셋째 딸인데요. 우리 딸에게 피아노 레슨도 받았던 각별한 사이거든요. 신부를 위해서 장식했던 향긋한 꽃 한 줌 꼭 쥐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멋진 여자님의 축복 속에 우리 혜성님이 결혼을 했네요. 기도처럼 매일매일 주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져가고 주가 사랑하시는 가정, 주가 쓰시는 가정, 주의 축복이 넘쳐 흐르고 그 축복을 또 받은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집 처자가 시집가는 날 저희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축하곡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라는 곡, 축하곡으로 축가로 쓰이는 곡입니다. 많이 불리는 곡인데요. 이 곡까지 두 곡 전해드립니다. 먼저 빈들의 마른풀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손영지, 김도연, 전지현이 불렀고요. 멋진 여자님의 옆집 처자 혜성님의 결혼 축하하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쁜이님 아버님의 생신 축하하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날 밴드 앨범에서 함께했어요. 지금이 7시 48분 향해 가고 있고요.

가브리엘님, 아, 삼둥이 아가들 봐주고 집에 와서 지친 몸으로 삼둥이 쉽지 않습니다. 당양로에서 에너지 충전받았어요. 다행입니다. 똥찌에님은 할머님이 천국 가시고 힘들어하는 장모님을 위해서 오늘 트로트 가수 콘서트 보내드렸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아내, 처제까지 지금 끝나가고 있을 텐데요. 혼자서 처제네 아이들까지 넷을 점심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정신은 저만치 나가 있습니다. 저녁 먹이고 영화 한 편 틀어주고 이제서야 당향노 들으며 멘탈 부여잡고 있어요. 똥찌님의 이 희생이 네 분을 기쁘게 했으니 잘하셨습니다. 유해피보험님, 오늘은 담회색 선교회 점심 초대받아서 다녀왔거든요. 결혼 전에 녹음봉사, 길안내봉사 하면서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해에요. 오늘도 봉사하던 곳에서 점심 초대받았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고요. 사람은 잊어도 사랑의 수고는 남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사랑과 섬김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멘. 작지 않죠. 그 사랑이, 그 봉사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 온기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또 그분들도 잊지 않고 초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066번님, 아이고, 수요일에 약한 비에 미끌해서 발목이 삐었는데 삐끗했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와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진짜 발목이 이만큼 부은 겁니다. 차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위로의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될까요? 저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찜질로 그냥 해결,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오늘 3일인데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아픈 거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방송에서 얘기 안 했었나요? 그 신발장 앞에 신발을 급히 벗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다치셨는데 심지어 저희 집에 그날 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삐끗한 손을 손에다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 삐끗했다고 하셔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좀 다쳤다라고 하셔서 병원 안 가봐도 돼요 했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물건을 들 정도면 그냥 약간 놀란 걸 거라고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지났는데 다음 날까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여기가 금이 갔대요. 겁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별로 안 다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아픈 경우,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참. 그냥 놀랐을 뿐이다. 예, 이런 거면 좋겠네요. 4820번 주약돌 사랑님, 마늘 캐서 자르기 좋게 나란히 나란히 간추려 두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애인이 김미라님은 참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참외는 큰 것보단 작은 게 맛나죠. 달고 맛납니다. 요즘에 참외의 계절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참외를 많이 사실 것 같은데 그 달달한 느낌과 향이, 예, 저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늘은 원가족이 오붓한 시간 가졌죠. 원래 저는 수요일, 언니는 토요일에 친정에 가는데요. 제가 수요일에 일이 생겨서 친언니도 볼 겸 오늘 다녀왔거든요. 엄마는 원가족이 함께 있으면 옛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또 어르신들 옛날 얘기 하시기 좋아하시니까 네가, 뭐 언니가... 서로 각자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각자 겪어야 할 일들에 봉착해 있긴 하지만 또 그동안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앞으로도 이겨낼 현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좀 다른 느낌이라고, 아마 또 CCM이 아니라 제가 음악FM으로 갔을 때 가요가 들리니까 저도 이제 뭐 스튜디오가 다르기도 하지만 다른

예, 그곳은 지금 바람이 또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나 보네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친구야라는 곡을 아마 당향도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가는 곡은 아닌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예, 여러분과는 인사 나눕니다. 저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에 뵐게요. 그리고 속삭속삭 속닥속닥 오늘 행복한 동행은 녹음이에요. 내일도 당양노는 6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애쓰지 않게 하소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의식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갚으실 나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임정근의 음성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누군가는 예수가 어디에 계시느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미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박수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푸른 동산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 삽관까지는 안 하도록 도우소서. 예비 사돈 어르신 박구영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시면서 울어도 못하네 찬양 청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한사랑의 찬양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0: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다니엘님 문자 주셨어요. 이란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도도아비님은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폴님께서도 역시 처음 오셨는데요. 허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폴님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어제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생명의 소중히 지켜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건강 회복 위해서 또 소망이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큰 병으로 넘어가는 일 없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밤에 깊은 잠 잘 수 있게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강혜순 집사님, 이미진 집사님, 입안으로 관을 넣는 큰 수술 후 통증 없이 회복되기를 중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크게 났었나 봅니다. 아유, 어째요.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토피널 라떼님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도 힘들고 지치고 포진 재발하고 입술도 헐고 일이 많아서 힘드시면 또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오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쉬기에 바빠요. 방송을 잘 못 들으셨다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명희 하나님 생각나서 보러 왔어요 하셨네요. 감사한데 쉬셔야 될 텐데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노래 주리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상철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다 찬양하여라 호사나 싱어즈의 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소리엘의 찬양으로 완전한 사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3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은 찬송할 때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인생마다 그분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유약한 인생,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와 짐승들까지도 맡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맡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에게 너희가 한번 맡아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들판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알기에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뿐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직 주님과 함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리정은님께서는 내미기 가족분들 기도 덕분에 근무하는 매장 무사히 오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또 근무하시면 되겠네요. 율마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동네 친한 동생 정인영, 유방암 투병 중인데 치료 잘 견디며 회복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동생분을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0702번님,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신다고요? 부디 지금의 공손한 모습을 당선돼서도 낮은 자세로 민심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부의 말씀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평생감사님께서는 머리가 아파서 뇌검사 예약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석증 초기라고 치료받으면 완쾌된답니다. 뇌검사 예약했는데 취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나요? 잘 됐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롱별님, 오늘은 사랑하는 딸 장팀장 생일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 직장만 다니고 결혼해서 두 번의 암 수술하고 잘 견디고 1년에 한 번씩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는 지혜로운 며느리, 가이드 잘한다 칭찬을 받는 딸 소라, 모든 일에 열심으로 살아내는 딸 축하한다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녀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김요한의 자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가족들과 화합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보내드립니다.

존재하고 빛나는 이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빛난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귀하고 빛날 것이다.

영애 인생을 배우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리를 떠야만 하는 숨가쁜 일상에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귀하고 빛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김상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모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뚜기님께서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안 믿는 형제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울고 있는 형제여 청해 주셨습니다. 임영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보내드릴게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

0: 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복음서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죠. 크게 외치는 목소리는 물론 옷깃이 스치는 작은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네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밤첫 곡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좀 클래식하게 문을 열었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어떤 손짓, 몸짓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몸짓, 또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옆자리에 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N 캠프 유튜브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야기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선정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잘 듣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갑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로 간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히스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그리고 제이어스의 10편 139편 같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조세피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5월 참 행사도 많고 가족들 많이 생각나게 하는 날들 많았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옆에 안 계신 분들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캐시 트로콜리의 Go Write Your World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아 달력을 보니까 5월 1일이 바로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5월 30일 이제 5월이 내일 하루 남았어요. 월요일이 되면 6월 달이 시작이 되는군요. 5월 달에 달력을 보면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동절로 시작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여러 날들을 지내오면서 정말 가족들과의 일정도 많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 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들 많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5월 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월 달 이후에도 갑작스러울 정도로 뜻밖의 시간에 예, 뜻밖의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캐시 트로콜의 노래는 해외 CCM으로 제가 일부 마무리쯤에 준비하고요. 네, 먼저는 남궁 송옥의 노래 듣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담배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금지한다는 뜻도 있어요. 땡땡 구역, 땡땡 성공. 내일이 세계 땡땡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겠지만 내일이 세계 땡땡의 날이군요. 담배를 끊는다는 뜻의 한자어 두 글자. 너무 쉽나? 너무 쉬우면 어서 참여해 주세요.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예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유효림의 내가 나된 것은.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영환의 목소리였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강찬의 섬김 함께 들었습니다. 나영환과 강찬 어느 분이 더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고르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아, 두 분 다 목청 너무 좋고 노래 정말 시원시원하게 고음까지 쭉쭉 올라가는 분들이죠. 강찬 씨도 대학가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근처 학교에 가요제를 싹 쓰리했던 분이고 나영환 씨도 가수 데뷔하기 전에 요즘 그 유명하신 김현우 씨에게 약간 배웠던 그리고 그 목소리 색깔이 많이 나죠. 그만큼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이런 가수들이 우리 크리스찬 음악씬에서 기독교 음악씬에서 건강하게 쭉쭉쭉 자리를 많이 잡고 가면 좋겠다는 제 욕심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노래를 잘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Go Right to Your World 캐시 트로콜리의 노래 준비했어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가장 다양한 크리스찬 음악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 레인보우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도 제목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인 날이죠? 오늘 퀴즈 엄청 쉽죠? 네. 잘 맞추셔서 커피 기프티콘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새 노래로 월화수목까지 함께하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주간 인기곡 함께 듣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에는 CCN 캠프에서 한 주간 나간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신 노래 중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인기곡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동방연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에이맨의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렇게 세 곡 골라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주간인 키고 캠프 선곡 중에서 세 곡 함께 들었어요. 동방연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홍지민의 험사에 감사하라.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 함께 들었어요. 오래전에 나온 곡도 있고 최근에 나온 곡도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를 눌러서 사랑을 표시해 준 곡이라는 점에서 저는 참 소개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죠.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를 누르면 CBS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계해서 발표하는 CBS 뮤직 차트의 재료가 됩니다. CBS 뮤직 차트에는 가요, 팝, 그리고 CCM 이 세 개 분야를 집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CBS잖아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예, CCM 차트에 하트가 많아야겠습니까? 적어야겠습니까? 많아야겠죠. 네, 그럼 지금 눌러주셔야겠죠. 레인보우 선곡표 열어서 모든 곡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곡, 좋은 곡, 다시 듣고 싶은 곡, 박PD가 선곡했지만 이건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하는 곡을 하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잘 집계해서 더 좋은 선곡으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게요. 사연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9910번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 입시를 하고 있는데요. 힘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신청곡은 실로암이고요 하셨어요. 아, 입시 준비하는 친구 이제 5월이 끝났죠. 6, 7, 8, 9, 10, 11월 중반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아, 근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늘 하듯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또 함께 애쓰는 아버지 또 가족들 형제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시험 공부에 또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각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거예요. 그죠? 0818번님의 또 신청곡이 왔네요. 믿음의 가정 신청합니다. 고1 첫째, 중1 둘째, 사춘기를 잘 지나가고 꿈을 잘 찾아 노력하는 자녀들 되도록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네, 사춘기 잘 지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이들. 아, 이 제목 너무 좋은데요. 네, 건강하게 자라는 그 자녀들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죠. CCM 캠프 애청자분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으리라 믿습니다. 신청곡 들어야겠네요. 자, 그럼 실로암 어떤 곡을 들어도 힘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힘있는 곡 피아워십의 실로암 그리고 믿음의 가정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담배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금지한다는 뜻도 있어요. 땡땡 구역, 땡땡 성공. 내일이 세계 땡땡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이겠지만 내일이 세계 땡땡의 날이군요. 담배를 끊는다는 뜻의 한자어 두 글자. 너무 쉽나? 너무 쉬우면 어서 참여해 주세요.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예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김인식의 사나 죽으나 그리고 그 앞에 김형미의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말, 주일 순서의 퀴즈를 소개해드리면 퀴즈 정답이 너무 쉽다 하면 정말 정답만 딸랑 보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캐시앤캠프 퀴즈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게 네,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참여를 어떻게 되냐?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을 맞춰야 이 조건을 맞춰야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정답만 두 글자 보내신 분들 네, 2번, 3번 신청곡과 기도 제목 사연 같이 추가해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자국의 노래 듣습니다. 행복의 열쇠.

민호기가 이끌고 있는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토요일 순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주일 5월 31일이 지나면 6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예수 전도단의 시선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0: 첫 곡으로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우리 안의 착한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셨겠지요? 좋은 날도 많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 착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겨보며 주말 편안한 축복송과 2시간 동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착한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착한 움직임 시작할 때라는 곡, 서방 이정기의 찬양이었고요. 조수아가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습니다. 5월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선한 움직임이 6월에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들어보셨는데 이 곡과 함께 선한 목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민들레의 찬양으로 선한 목자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하신 목자 이 곡도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요. 김명식 그리고 한정실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옷정리 다 하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축복송 마주합니다. 평생 감사님께서 이삭줍기 많이 해야겠어요.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빨래게다가 넋놓고 듣고 있어요. 주말 주일 이용하셔서 이렇게 집 정리하시는 분들 마음까지도 맑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창문에 창문 닫기 축복송 공식 청소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선하신 목자 김명식 한정실의 멋진 화음 듀엣곡 연주 부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선한 목자 민들레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106님께서 요즘에 정말 결혼 소식 들이 많잖아요. 지인 아들 결혼식 갈 준비로 오랜만에 꾸미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다녀오세요. 결혼식 그 축하하는 자리도 너무 좋지만 음식이 정말 좋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존영의 감사 신청합니다. 범사의 감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감사를 선택하기 신청곡을 써주셨어요. 오늘 희주일의 찬양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가끔은 좀 날이 무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고 하면은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그 범사의 감사님께서 쉬는 날마다 일해야 돼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기 신청하신 곡 저희 이삭줍기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짜증은 싹 다 덜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춤추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일하시고 계시다면 휴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찬양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존 영의 감사,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단어에 또 제가 확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강찬과 조찬미가 함께 부른 행복 선택을 이어봤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 행복 선택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5월을 보내는 마지막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감사 선택, 행복 선택, 또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 곡도 준비해봤어요. 최수연이 부르는 곡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선택하겠어요.

최수연, 최이안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줄을 선택하겠어요. 함께 보셨고요. 1부 끝곡으로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선택 시리즈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주곡도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5월 30일 토요일. 왠지 5월이 가고 나면 정말 이제는 늦봄 이거 없이 여름 확실하게 6월부터는 여름 시작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여름이 와도 러빔의 찬양 들어보셨고요. 러빔의 찬양과 함께 이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 찬양도 전해드렸어요. 조금 여유 있게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주말을 보내시는 여러분 주님과 호숫가를 거니는 그런 약간 산책의 느낌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안함과 쉼이 있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지영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탁구 복음사랑향기 잘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님 앙금 꽃케이크 만들기 등록하셨다고 시작하신다고 열심히 또 무언가를 배우시는 금손태연님께 응원해 드릴게요. 꽃 케이크라고 하셔서 꽃과 관련된 예쁜 곡 준비했습니다. 오세연 꽃말이

잔잔한 감성의 찬양들을 오늘은 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신청곡도 이삭줍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또 오세연의 꽃마리에 이어서 조유진의 구름 들어보셨어요. 김경훈님 저희 교회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이 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논 변액이 봉사를 해서 점심때 삼겹살 파티도 했답니다. 선생님 몇 분이 같이 하셨는데 질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정말 행복한 사연을 벌써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멋집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두 곡 너는 꽃이야 히즈플랜 찬호울의 찬양과 그리고 너는 보석 포레스트의 곡도 함께 해보시죠.

0: 다시라도 갈 수 있는
1: 사람에게 다시 한번 순수함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0: 그러므로 이를 좋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자신의 수건대로 올라가 버리는 길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2: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인도한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He's a plan, 너는 꽃이야, forest, 너는 보석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으신 곡,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리바이츠 48의 찬양이었는데요. 작은별님께서 오늘도 보석 같은 하루 만들기로 나와 약속하며 또 여러분 모두 하고자 하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바이츠 뮤직 곡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교회를 사랑합니다로 전해드렸고요. 또 신청하신 길을 만드신 주 오늘 웨이메이커의 찬양으로 끝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5317님께서 짝꿍 최인자 권사와 같이 용문 장날 가는 날이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부부 능이 칼국수 꼭 먹고 올게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능이 버섯 들어가는 건 다 건강식이어서 좋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은 프레이즈 유니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또 멋쟁이님께서 신청하신 굿송 할렐루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굿송 지미선 씨의 음성 함께 보셨고요. 신청곡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오늘 프레이즈 유니온 찬송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말씀드린 대로 길을 만드시는 주 원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리더 보컬 밴드의 웨이메이커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5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정말 행복과 사랑 가득한 5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삭줍기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꾸며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이 찬송은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시는 미국의 위대한 여류 시각장애인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즈비 여사가 하워드 돈이라는 찬송 작곡가의 부탁을 받고 지은 것입니다. 하워드 돈은 찬송가 가사의 첫 구절을 오 온유하신 구세주여 나를 치지 마소서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뒷날 이 찬송은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의 부흥집회에서 생키가 자주 불러 더 유명해졌고 특히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처음 지녔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부르면서 신앙을 회복하기에 좋은 찬송.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은사 등은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호흡으로 창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주님,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빚고 생기를 전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웃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지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찬송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강찬의 곡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 세상 험하고 람파스콰이어의 찬양으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희 사랑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최덕신의 찬양 먼저 듣고요. 어묵희님 신청하셨던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미스바 합창단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세반석 열리니 이민영과 신선호의 찬양 함께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이민영과 신선호의 찬양, 먼저 보내드린 곡은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 우리 하나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김미경의 찬양, 이어서 동신교회 동신 코럴의 곡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레이스 데이지 님께서 지난주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픈 엄마 위해 기도하며 첼로 배워 살아계신 주를 연주하던 아들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제 소울메이트가 너무 보고 싶은 5월입니다.

천국에 있을 아들, 25살 훈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아들. 너 없이 1년을 주님 은혜로 견디고 매일 울었지만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CBS 레인보우 조이 포유 들으며 살아내었지 라고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함께 합니다. 연평한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시와 그림의 김정석과 러빔의 김구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수단을 통하여

단테 신곡 천국편 제31곡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고요. 김혜영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천지 주관하는 주님,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거룩한 주님께 이종덕의 찬양으로 들을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나가면 일기 쁘게

오늘 끝곡은 삼위일체의 주일이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바다에 닿습니다. 앞길을 막아서는 바위가 있어도 그리할 수 있는 건 무언가를 부수며 나아가려 하기보다 그 곁을 유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5월이라는 강물이 흘러흘러 어느덧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예, 이달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연을 품고 흘러왔지만 그래도 또다시 새로운 물결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너른 바다에 다 흘려보내고 다가올 시간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어요. 5월의 마지막 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차량 이동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몽땅님이시네요.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카운트 유어 블레싱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여러 이제 기념일들이 있다 보니 더 분주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뒷자리 2633번 쓰시는 분은 와, 오이 탕탕이를 드신대요, 아침에. 그러니까 오이를 그 탕탕탕탕 이렇게 썬다고 하기도 뭐하고 짓무르듯이 해서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저 토마토, 사과, 군고구마 이렇게 자주 드신다고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육의 건강도 챙기고 찬송과 말씀으로 영의 건강도 챙기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나 예수 사테젤렌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975년 숭의여중 3학년 시절 교내합창대회 우리 반 자유곡이었어요.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추억하신 7317님. 함께 들으신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미정님, 행복한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제니 할머님은 어제 성가대원들과 함께 강화로 소풍 다녀오셨다고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마지막 코스로 해서 다녀오셨대요. 온유 희망마음님도 계시는데 닉네임이 좋아요. 온유함과 희망이 들어있는. 특근이 아니면 주말 공휴일에 쉬는 직장을 다녀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주일 아침 편안하게 듣고 계시죠?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람이 삶의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며칠 전 한 모임에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힘든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모두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눈 분들의 삶이 모두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게를 갖고 살면서 나름대로 다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무게를 견디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견딜 이유가 되기도 했고 어떤 경험에서 힘을 얻기도 했죠. 그중 하나는 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큰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늘 거기 있어서 언제나 그늘을 마련해 주고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런 나무. 급격한 변화와 변덕스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간 큰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쉼을 선물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의 큰 나무.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주디 콜린스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9743번으로 문자 주신 분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두운 흙 속의 시간을 견뎌낸 씨앗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꽃으로 초록의 물결로 피어나 감동을 줍니다.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멋진 결과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의 사연과 함께 주신 신청곡 나는 비록 약하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주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조강리에는 모를 다 냈네요. 논두길 걸으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9393님 딸 가족과 함께 마츠야마로 회감여행 왔습니다. 서목사 아이디 쓰시는 서은석님이시고요. 뮤직아줌마님 미서부 피사모 비치를 향하고 있는 저희 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혼이 맑아지는 듯합니다. 여기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조깅하고 있어요. 7768님. 판다찐님, 하루하루의 감사함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임을 묵상하는 아침. 핑크공주님, 닉네임이 예뻐요. 핑크공주님, 항상 이 시간은 새벽 운동하면서 방송 듣고, 오늘은 우리 동네 빵카페에서 빵도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일 그리고 이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이번 한 달 어떠셨어요? 바쁘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평안하게 행복하셨기 바랍니다. 조시 그로반 샬롯 처치의 The Prayer 기도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달 6월에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전 2부 준비하죠.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는 거 알고 계시죠?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Beneath the cross, 십자가 그늘 아래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2부입니다. 도토리님께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곡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님의 사연입니다. 5월의 끝자락인데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92인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운영 중인 복지관에 나가시는데요. 복지관 간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식사를 통 못하시니 검사해보길 권하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로 전이가 다 됐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텐데 부디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복지관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많이 늦은 상황인 듯해서 참 사연을 전하기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어머니께 너무 심한 고통이 동반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의 마음 모읍니다.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아침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곡이 사연 주신 청중님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음의 회개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피하지 말고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믿으십시오.

언젠가는 그 징벌을 끝내시고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63번째 묵상 회개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완성된다.

공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리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고 은화님은 제주도에 계시나요? 아, 천주교 신자이시군요. 그런데 CBS 레인보우 방송이 너무 좋아서 자주 들으신대요.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오신 분은 구미의 애청자시군요. 구미 상모교회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작은 오빠네 가족, 큰 오빠 가족, 그리고 우리 막내 형부. 꼭 이번 주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 전도 초청 주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 교회로 발걸음 옮기셨으면 좋겠네요.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브라이언 덕슨의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레노아님께 띄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중요한 심사가 있는데 잘 마쳐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네,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래요. 5월 31일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오늘 준비한 끝곡입니다. 5월의 마무리 오늘 잘하시고요. 새로운 달 6월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형제, 친구, 또리, 스승 등등등 그쵸? 소중한 얼굴들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나눴을 텐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는 거겠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가장 힘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또 나의 가장 기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 내 꿈이 아무리 허무맹랑해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족의 힘으로 5월 잘 마무리하고 또 6월을 열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 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